0: いつもの日常をとても尊く感じます。友人とまた明日ねと言える未来がまた来ますように。
1: 불확실성,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까? 이것은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어려운 질문이다.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다.